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별이 슬픈 건더 이상 말을 걸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괜찮으신가요? 아프지만 괜찮은 척 웃고 있는 그 마음 위에 노래 한곡 들려드립니다.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헌절이고요. 쉬는 날이죠. 오늘부터

3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 오늘은 제 스케줄이 있어요. 2시쯤에 강아지, 2시 반쯤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3시에 예약되어 있어서, 네, 강아지 털 깎으러 갔다 와야 돼서, 2시 반쯤에 나가서 한 5시 반, 6시쯤 들어올 예정이라 그 시간에는 음악만 나갈 거고, 그때 빼고는 네, 자기 전까지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은 모두 멘트로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노래와 좋은 음악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또 이렇게 준비해서 하루를 보내볼게요. 자, 쉬는 날이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조심히 다녀오시고 또 편안한 시간 모두 되시길 바래요. 시작은 시원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장시간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우리 꽁치님. 잘 잤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하셨네요. 오늘도 즐겁게 방송 잘 듣겠습니다. 엄마 밥 챙겨줘야 할 듯 합니다. 시원한 우유 사다가 주니까 잘 드시더라고요. 전 시원한 거 먹으면 탈라서. 장미님 좋은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블랙 엠블랙의 와이 비의 나로 바꾸자 2PM의 화 이쁜 NR의 체념 룰라의 100일째 만남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우리 꽁치님 역시 하늘호수의 성실의 아이콘답습니다. 네, 우리 날자님께서 뭐 좀 여쭤보셔서 대답해 드리려고 조금 늦었습니다. 신청해 주신 거 오늘도 모두 준비했고요. 오늘도 신나게 함께해요.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면이. 오늘 24시간 방송 24시간 방송을 어떻게 해요? 자야지. 쉬엄쉬엄 하십시오. 여기 경북 경산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풀로 비 온다고 되어 있네요. 비 오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내리지 않았으면 해요. 아 정말 대구 쪽은 비가 너무 습해갖고 죽을 것 같아요. 살이 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구에 사시는 분, 살 찌시는 분 보면 여름에 정말 너무 희한하더라고요. 네, 여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 오는 진짜 비가 진짜 제가 대구 정말 피해가 잘 없는 지역이라지만 비는 싫어요. 그 대구 사시는 분들이 비를 싫어하는 이유는 정말 제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이 우울하고 센치해진다랄까? 그 센치함도 느껴보면 어떨까요? 즐겨오세요. 센치함도 즐기면 예, 아주 감성적이 됩니다. 네, 오늘 밤 11시까지 함께해요 언니.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네, 오늘 밤 11시까지 함께합시다. 부부걸의 이 곡과 꾹꾹 노래는 마지막으로 넣어놨고 핑클 NCT 127 권은비 여름아사 여름아 부탁해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루미구구님 글루미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까지 이어드리고 네, 우리 꼬미남님 사연 들고 오도록 할게요.

꼬미남님 안녕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오늘 저녁에 수원에는 비 소식이 있어요. 오늘부터 일요일 비 소식 잡혀 있어요. 그래요? 날씨가 또 바뀌었나? 어플을 좀 봅시다. 오늘 비가 없어서 다행히 낮엔 없고 8시부터 있네요. 금, 토, 또 월 이렇게 바뀌었네요.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오늘부터 일요일, 그래요. 일단은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제가, 노래가 피처리는 오프닝 곡으로 나갔어요. 나갔지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드리고, 김수영의 외쳐 사랑을 먼저 준비해드리고, 그리고, 송하의 바다가자, 에코노트 곡과 어센트 그 뒤에 피처링으로 해서 이렇게 노래를 준비해드리고요. 신나는 노래 그리고 또 조용한 노래 이렇게 해서 다 걸어놨는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좀 챙겨 먹고 네, 그리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별이 슬픈 건더 이상 말을 걸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괜찮으신가요? 아프지만 괜찮은 척 웃고 있는 그 마음 위에 노래 한곡 들려드립니다.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님. 2부 신청곡 사연하고 갑니다. 저는 이제 곧 점심밥을 안쳐야겠네요. 저는 어제 끓여놓은 그제 끓여놓은 그 닭죽을 먹었는데 살짝 맛이 갈라 그래서 얼른 마저 다 거의 다 먹었는데 설거지를 또 해야겠어요. 네, 날씨가 구름이 좀 끼어있는지라 선풍기를 틀고 있으면 포근하니 기분이 좋네요. 저는 이따 2시 반쯤에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날씨가 그닥 좋지 않아요. 더워요. 시원한 아이스티 마셔가면서 대기하니까 대기하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꽁치님 카페인을 참 좋아하신단 말이죠. 네, 장미님 즐거운 시간 연속으로 이어가세요 하시면서 네, 터보의 검은 고양이, 박지훈, 김진표, 타이푼, 거북이의 주인공까지 모두 준비해두었습니다. 네. 원래 아침 점심 잘 안 먹는데 식습관을 좀 바꿔야 돼서 네, 약도 좀 시간을 바꿔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여튼 힘듭니다. 약을 시간을 바꿔서 먹고 밥도 시간을 바꿔서 먹고 막 이래야 돼서 정신이 없네요. 여튼 오늘도 고맙습니다. 꽁치님.

필사마님 다녀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흑장미님. 장보러 마트 왔습니다. 역시 마트 안은 너무나도 시원합니다. 오늘 어머니 오신다 하셔서 장 좀 보려고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많이 사서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세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우리들이 스컬하의 부산 바캉스, 엄정아의 초대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트 시원한가요? 요새는 어디 가도 사람이 많아서 적정 온도가 있어서 그렇게 시원하지 않던데, 하물며 병원도 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튼 맛있는 거 많이 많이 사세요.

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내일 TVN 오싹한 연애 7월 18일 우리 꿈이 때문에 미치겠어. 광고하시는 거예요. 7월 18일 토요일 밤 토밤 9시 10분 첫 방송입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되는데 수빈이는 못 볼 것 같아요. 박은빈 얘기 좀 해주세요 하시면서. 아 그래요. 나도 못 볼 것 같은데 방송하느라. 우리 같이 못 보고 나중에 뭐라 볼까요? 아 왜 이렇게 웃기지? 그래요. 아니면 태블릿으로 보고 얘기해 줄게요.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아 드디어 첫 방송을 하는군요. 아, 빵 터졌네. 그래요. 박은빈 나오는 거니까 봐야죠. 근데 요새 중국 드라마에 빠져서. 아니지. AI 드라마에 빠져서 요새 나오는 드라마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봐야 되는데. 큰일 났어. 야, 어떡하지? 내가 꼭 볼게요. 조선이밥의 노동요. 빅뱅의 붉은 노을.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티아라의 롤리폴리. 소녀시대 곡까지 모두 준비했고요. 방에 지금 정인이 엄마님, 리디우님, 우리 꼬미남님, 그리고 우리 달달한 수희님, 꽁치님 함께 놀고 계세요. 아 고맙습니다. 쉬는 날에도 열심히 놀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부터 2시간 후에 저 잠깐 나갔다 와야 돼요. 잠깐이 아니라 한 3시간 정도. 네, 아침에도 말했는데 근데 강아지 미용 잡아놔서 네, 2시 반, 3시 예약이니까 2시 반쯤에 나갔다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서 네, 미용 다 하고 될 거야 돼서 네, 한 3시간 정도 그래도 가서 노래는 올려줄 수 있어요. 네, PC방 갈 거기 때문에 원격으로 돌아와서 노래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요. 여튼 준비한 노래 모두 준비해드릴게요. 우리 꼬미남님 안전운전하세요.

저 처음에 이 가수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장미인 줄 알았잖아요. 정미더라고요. 우리 아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3부 신청곡 합니다. 엄마 식사 중이라서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난 다녀갑니다. 설거지 등등을 해야겠네요. 장미님 즐거운 시간 계속 이어가세요 하시면서 위키미키 우아 그리고 케플러 빌리 스페이스 A의 곡까지 신청곡 주셨습니다. 신나는 곡 이어서 드릴게요. 저도 설거지 해야 합니다. 지금 다들 라면 끓여 먹고 막 소리 질러서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집에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아주 그냥 난장판입니다.

필사마님 다녀가시면서 진영 유성은의 I mean no, 도요한의 느진안부, 비어네이퍼의 영원 신청해 주시면서요. 진영 목소리 원 없이 들으시길 하셨어요. 원 없이 들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원 없이 듣고 싶으면 제가 원 없이 올려서 들으면 되지. 내 맘이니까. 막 뭐 복면가왕 노래 막 가수 다 뭐 이렇게 막 숨겨갖고 원 없이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튼 고마워요. 회사원님 좋은 주말 되세요.

NASCAR. And when they have been excited.

웃고 싶을 때 웃고. 우리 꼬미남님 신청곡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네. 삐사마님 신청곡 먼저 전해드릴게요. 다녀갑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청해주신 곡 네, 준비해드려요. 좋은 저녁 되세요.

앞만 찾아도 노블레스 노래가 없는데요. 꾸미나미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네 번째 신청합니다. 아, 밖에 너무 더워요. 정말 PC방도 더워요. 너무 힘들어. 나갔다 왔더니 너무 지치는데 또 저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곡을 다 준비해드리고 저는 잠깐 또 저녁을 하러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아요. 날씨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죠? 네, 여기는 아니에요. 너무 더워. 퇴근할 때까지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조선힙합의 막걸리 한 잔 이건 준비했고요. 도블레스의 소주 한 잔이라는 곡이 없는데 왜 없을까요?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서 그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을 그 리메이크한 건가 싶긴 한데 여튼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없어갖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이란 곡 리메이크 곡이 되게 많긴 한데 여튼 그래요. 그리고 노라조의 슈퍼맨, 자두의 잘가, 오뮤오의 락스타까지 모두 준비했고요. 우리 꽁찌님 다녀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님. 비가 내린다고 하고 흐린 저녁입니다. 후덥지근하기는 해서 글자도 안 보여 이제. 선풍기를 쐬고 있어요. 저는 지금 탁상에 선풍기 두 개, 저 옆쪽에 하나 세 개를 틀어놓고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엄마는 또 외출 시작하셨습니다. 튀김이 먹고 싶어지는 오늘이네요. 어젯밤에 군만두를 먹어서 그런 듯합니다. 저도 내일은 떡볶이를 해먹을까? 냄새 땡기는데요. 튀김은 당뇨의 주약인 것 같아서 다른 맛난 먹거리로 대체해야겠네요. 장미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이아에 감싸줄게요. 장나라, 허영지, 걸세이, 부부걸의 노래 모두 준비해드릴 거고요. 우리 스위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일단 청해주신 곡도 모두 올려두고 네, 저녁을 하러 갑니다. 언제나 우한 우주체감 금손, 신곡은 또또뮤직 장미바다. 연휴에는 품을 방송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이럴 때일수록 식사 다 잘 챙겨 드시는 거 아시죠? 근무 마치고 저녁 호다닥 먹고 뒹굴거리고 있어요. 아침에 촐랑대다 넘어져서 아무래도 요양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돼지가 아니고 돼지가 촐랑대면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윗님 저녁 먹었어요? 네. 아, 먹었다고 했구나. 그래요. 저도 이제 저녁 준비해서 얼른 먹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곳 산들, 파니니 브런치, 그리고 더 라임의 곡까지 모두 이어서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부터 잡아. 그건 진짜 양보 못해. I don't fit in but I feel fine.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면 이상하면 좀 어때. 재밌잖아.

산들노래는 아직 안 나왔네요. 자, 밥을 여태 했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집 앞에 마트 가갖고 찌개거리 사다가 찌개 끓이고 계란찜 하고 그래. 네, 밥 주고. 저는 더워서 너무 못 먹을 것 같아서 일단 밥 주고 왔습니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님. 신청곡 사연하고 갑니다. 계란말이 한 그릇하고 찐만두 먹으려고 두 봉지 사왔습니다. 오늘은 계란의 날인가요? 오늘은 든든하게 배 채우고 잘 수 있을 듯 합니다. 장님, 남은 시간 방송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밤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밖에 나가니까 비가 좀 내리네요. 그래서 이 댄스는 좀 뒤로 밀었고요. 발라드로 준비를 해드릴까 해요. 꽁치님 천국도 발라드고 조재즈 임한별 황치열

원데이 키즈, 그리고 디셈버에 머문 기억이 보낸 편지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네, 뭐 중간중간 댄스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녀가 주시면 되고, 네, 저는 이제 발라드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하시기 바래요.

필사모님 다녀가 주셨어요. 다녀갑니다. 어머니 오셔서 같이 저녁 먹고 어머니는 가셨습니다. 저녁은 찜닭 해먹었습니다. 정상도 식으로 빨갛게 해서 먹었더랬죠. 발라드 타임인 읽듯 싶어 이렇게 청해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네, 나의 사랑 김수현의 드리미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태댕의 너라서 좋아 까지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맛있겠다. 찜닭. 빨간 찜닭은 닭볶음탕 아닌가요? 여튼 잘 먹어서 네, 든든할 것 같습니다.

우리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퇴근 3시간 전입니다. 마무리 곡입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던데 괜찮아요? 그래요. 퇴근 3시간 남았군요. 화이팅! 밤이니까 또 비도 오고 미끄러울 테니까 특별히 더 안전 운전하시고요. 신청하신 곡 에코비 이하영 자수경 마키아토 그리고 이선희의 소주 한 잔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이제 좀 시원해졌으니까 이제 저는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신청곡이 올라왔길래 신청곡을 막 찾아서 올리고 있는데 신청곡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선곡에 우리 꽁치님 신청곡이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올려놨는데 나오길래 제가 뭘 클릭을 잘못했나 했더니 시간상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밑에 또 있는 거죠. 몰랐어요. 아, 깜짝 놀랐네요. 방광옥의 깨지 않는 꾸미길 이 곡을 네, 제 선곡이자 우리 꽁치님 신청곡으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신청합니다, 장미님.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머리에 피가 쏠리는 느낌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게 좋은데 이게 사람이 다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좀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배가 좀 고파져야 만두를 쪄먹는데 배가 고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배가 고파지지 않아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찜박질이라도 해야 되나? 그러네요. 이게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추우면 열이 소모가 많이 돼서 더 금방 배가 고프게 느껴진대요. 여름에는 반대의 경우겠죠. 네. 그러니 여름과 겨울에는 먹는 거의 양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아요. 오늘의 할당량은 찐만두 1kg짜리 두 봉지로 도합 2kg입니다. 요새는 김치만두도 있지만 좀 더 싸고 익숙한 잡채가 들어간 만두입니다. 만두 너무 좋아해요. 사연 쓰다가 생각해보건데 부추가 들어간 만두가 아니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부추는 정말 질리도록 많이 먹고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부추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이 드셔서 그런 거라면 부추는 워낙 또 몸에 좋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페트병 커피도 샀는데 매일 유업에서 만든 거로 제가 사보고 싶어하는 것 샀는 줄 알고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단 것이 질려서 설탕이 안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쌉쌀한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해주자면 빙그레에서 나온 아카페라 아메리카노 추천합니다. 네, 그게 맛이 괜찮아요. 장미님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지만 뭐 방송 감사히 잠들기 전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첫째 날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또 밖에도 나갔다 오고 그래서 더 덥고 좀 힘들고 또 중간에 그래서 네, PC방에 가 있었긴 한데

PC방도 더워서 녹초가 돼 있어서 네, 음악만 나간 시간도 좀 있었죠. 여튼 오늘 신청해주신 진영자연의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육성재의 러브송, 방강옥의 노래는 전해드렸고, 윤두준, 손동훈의 문이 닫히면, 윤원의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봐 준비해드립니다. 우리 언제나 육수를 빼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만두피 노예님께서 타이비안의 배영하는 물고기, 이영원의 중독, 인더우의 마음속 이야기 청해주셔서 네, 두 분의 신청곡을 이어드릴게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래요.

어릴 적에 만나고 싶어 했었던 그녀에게 사랑이 뭔지에 대해 알려줬던 그녀 다시 만나지 우연히 그것도 내 집 앞에서 내가 어릴 적에 말해 내가 어릴 적에 말해 내가 어릴 적에 만나고 싶어 했었던 그녀에게

가볍게 묻고 티 없이 들었어. 너까지 거면 좀 그렇잖아.

안화, 안화.

위험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혼자 사랑한 건 혼자 이별한 건 혼자 추억한 거 혼자 무너진 거